0: Hey, it's Ryan Fox, and this weekend we kick it into overdrive with Taylor Swift. Her return to country continues here on ACC, and Taylor is here every single hour. Plus, Keith Urban sheds his Savannah Bananas uniform and a whole lot more. You got to join us this weekend, only on American Country Countdown.
1: CKLB Radio, okay. 두야티소 라디오 히다 아메리칸 컨트리 카운트다운 기디히다 와군 어코나다 두 시한이 간에 지히 색에다다 게디온다 에다이즈 디니 안에 와군 CKLB 라디오 오케
2: 아니 CKLB 외국인데 세제 이

0: helping you is killing me.
1: 나다 at the crossroads. 다이체 타네데 흘려서 제 조시케 LB the voice of the 대국 국에서 고디야.

일단은 원리에 컨트롤다 내가 아니고 원리에다 치고 대휘 국회 때가 그게 원리에 저 대휘니 때 해야 게 나기리 뛰어 되겠다 나기리 어제 나기리 때가 이거 지나대 단내내고 지나갈 때가 가니 이 시구가 나베페 이겨내